0: 사냐구나 우리가 그 사냐구나
1: 에이 아도노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비소
2: 아무토니
3: 마이티
1: 파데오
0: Brighter. Miracle.
1: Gloria
0: Sutanumana.

지내 지나면 후세냐 어떻게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후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비아 우지에미 에베산에 카치로 오세 에냐오나 냐메데오 에베샤시 냐메 오뉴 하모다 엄마 오뉴 앵그로포뇨